나시망 아직서성 단위 기트랑오 발람상만이 이트랑구 그나소와 아로 얘기 박산 아직서성 단위 기트랑고 왔다니 소모에 바이아논 보나 다오 프릉니 스쿠바지오 딜리오니코 왔다가 바이 힌디코 보랑 스쿠 봉와 오졸졸 잉리스코 보랑고 그나소나

0: 나시망니 낙나낭니랑 알투베야 가사 바이야노 낙니금은 세라키아네랑 어망자 와랑코 니엔바 에뉴메레이션 포모가 바테 소이카트고 아로 바노바 고알라니랑코 타리랍나낭오데 앙나위엣보
1: 인디안 일렉션 커미션 준콜라치 타리코니 줄라코 룩스쿠 타리코나 스페셜 인텐시브 리비전 니 그탐급바 바코 아바칭아테가하 부트 레벨 오피셜랑 나시망니 노칸티오나리 양겐
2: 노칸티오나
1: 오이 노칸티오나 양겐바 워망 나시망니 두플리케 에뉴메레이션 포모코 가파치나 올겐 아로 쿤사코 나시망 라키치나 돈바겐 남 메날투아바
2: Alo Wijo, Wisong Nuri Bao Na Simang Mamu Lika Robot Na Nang Jawa.
3: Anga Noko Dong Jau Say.
1: Oh, Jajin Na Nang Jawa Ba? Dong Jawa Ba Biel Orangan Enumeration Form Ko Nang Iduk Batsulun Do Nang Agen Ba? Alo Ko Mat Nang Kujana Dupete Wamang Sanggatam Na Kungkul Iba Kutai Agen. Alo Na Amai Ba Sik Anilang Dunggen Cimo Ode. Wamang Na Kolka Aigul Pat Na Ba Mat Nagen.
3: Oh, Iyara Na Menal Tubia De. Ndi Ba, Anga Ra Yako Banu Niko Thalir Agen.
1: Ndil Ka Na Mat Ngupa, Voter Helpline Number, Sasku Bunga Jiro Na Ka Ato, Ba Voter Helpline F Ko Download Ka Bo, Ba Voters ECI.gov.in Website Ona Na Panginibo, Aru Unbaksa, www.ceomeghalaya.nic.in website na bana pangin naman gen.
3: Nang ni kurang, nang ni puna ni bel, nang ni doga cholon, buko gemat nabe. Yaku wiat kepa, Chief Electoral Officer, Meghalaya.

나시망 잘난 거이라 말악니 기탄 곡 나소나마나하 드르사니 잔마노 나시망 문급은 프로그램 곡 나소나만겐 야나카 아슈바니 투라

나시망 루카스 마락니 기탄 코크 나소나 마나하 드드사니 자마노 치기니 콜라치 바지오니 그니 바지오나 딜리스티시니 오타트카 파든 탕탕 비빗 파티 프로그램 코크 나소나 만겐 그니 바지오 잉글리시 코볼 그니 치보아 오 힌디 코볼 그니 콜라치오 비빗 파티 프로그램 그 탐 바지오 힌디 코볼 아로 그 탐보아 바지오 잉글리시 코볼랑 코크 나소나 만겐 야나카 아슈파니 투라